0: 초치는 어떻게 했다고 되는 거다?
1: 나치는 어떻게 했다고? 어,
2: 반드시 너네 따로 누나한테 누나
1: 찍어 봐, 손도. 어? 나.
3: 嘎丘每周都会出现在这里，和朋友们一起带走不应该出现在这片区域的东西。过去十几年，嘎丘和同伴们一直坚持这样去做。这里是三江源的西北角，北纬35度，这里是黄河的源头。多数时候这里空旷清冷，即使在温度最高的8月，气温也很少超过25摄氏度。